0: 이리 와. 해리 와, 이리 와.
1: 대미행아, 매 푸트 대파가 타이.
2: 매 푸트 대파가.
0: 이때 후치야 이때 하라케케. 후치.
3: 이때 후치야 이때 하라케케.
1: 이 후치야 이때 타이 와히 오타나 치나 나카레 피치키나 이때라.
0: 아이카레레 츠포나 때 하라케케 나레이라.
1: 대미행아, 캬카 하쿠에.
2: 후치야 때리 또때 하라케.
1: 하리토니.
2: 카레 때 파크 뭐 개비야 때 고마카. 야마이네.
1: 아마치 아마치.
3: 야마이네 혼.
0: 후지야 데리토 카타현노 카마테
1: 헤마우리
0: 후지야
1: 크리스틴 크리스틴 때 도움을 기대네 게임을
4: 대화하는 해 아프지 한가테라 후지야 데리토 때 카타현노 카마테 해야 되나 파가타
1: 이빠이토누 이빠이토누 파트라 하라마이
2: 후지야 데리토 카타 하라마이 키아오라 때 카이파고와 치우치루 키아오라
0: 그 후지야 오카르
2: Titi himea ka mohio.
5: Ah, me pefe.
1: Oia ke yaku e patara.
4: Kia kaha pene fio.
1: Oia ke yaku. Kia kaha. Rahui po ke ka. Chukura, chukura, kia tere.
0: Hutia te rito te harakeke.
1: He Māori.
0: Kei fea te komako e ko. Kei kaori tine tana wai e te.
1: Mai sirika.
5: Koia.
1: Mai sirika.
0: Oh, ai.
5: Nangaringa.
1: Oh, kapai, wama kumutu te wā kia kia mātau, aroha mai kusene, mohio nei ku kue te toki ki tēnei kemu. Hueno, ko te tō tēnei whakatātai e hika mā. Iorite. Iorite. Nā reine, he mihinu i tēnei kia kūtou katoa.
2: Rua ki te toru.
1: Kapai, hueno, he wai te temahi e tū tātai.
0: Oh, me wā, oh, heo. Oh, heo.
2: Ngāwhiti, ngāwhiti.
1: Wano, hoa mā kumutu katoa ngā mahi e kāre mā, he oe hoki mai anō kia runga anō koutou i te auaha o te reo Māori me te wairua ngahau. Kia kaha o ki koutou i te kāinga ki te whakataeranga i tō tātou. Reo kā meha meha i te ao i te pō, hei a pōpō he kanohi hou, he timahou, puku kata, puku hohe. Mā te wā.
2: Ko mātou.
1: Aina.